0: 당신이 헌 라인에 와슬레아를 좀 하슬라.
1: 뭐하라, 헌만 부야.
0: 다문걸.
1: 안다군다, 클라이 기지게승 탈렛 한가, 뭐하라. 무료마 마사 판트 까타러, 벌렁스바 비싱거스 못해 바르구이 정도. 벌렁 울세부이 빈 나이카. 무슨 망망세, 우후, 무사이롭다, 수입할 정도밖에.
0: 어? 너 다 발시 삭나?
1: 무게바 피궁 양프라 따오는, 딴카바 거덕 트위너가는, 등코코비나 따달 사야, 뭐하라. 등벌렁 비싱 우시구이 빈 아러, 탕구이 많이 언거이, 디리코구이 농구이 시디세 나이카. 꼭 허랑 수디세 크나야. 군복그방마 부르부르 못하이 바로 구이정구
0: 아모? 못하이 바로 구이정구?
1: 응 모하라 도마보 꼭 우뚜뚜께 사사오이 아마바부 흰흰만이 심이세 부지오 다이케 부지야
0: 보따로 흰만이 꼭 라이슬라 더 힘라사나이나 아노라 부르구이 뛰지터 힘디 몬트리
1: 힘디 모하라

0: 가서 이만가 저거까지 타면은 그런 거 불러 뭐라고 내면 가자 거기야 뭐라도 파기나
1: 나마 나마히 뭐라도 파요
0: 이 라리마 아버지니 저다거니롱 와막노 우마
1: 어 선발이 따따마 커녀제 어머 따따마 정리시나이 이 따발이야 아우도 고마라 보디나 저 커녀이 어 선발이 나노 부디 파는 타이저 저그라디 아우 따마 세 커녀제
0: 앙따따 따오는 디라니마 앙따도 기저 커녀는 나는 뭐하러 생각해? 걸러 보디가 되게 잘 하는 짐 살던데.
1: 너 할게, 할 거는 사진은. 아건, 땀땀도 그러냐? 응, 그러니 살지 그냥 무슨 시도.
0: 너 아건, 아니마. 땀도 불러가서 나한테 오잖아. 상대, 낙동자 지슬랑이, 라잖아. 약국이 라잖아. 라잖아. 한 그러디.
1: 아우, 아건은 양아 필요하니랑 편하 땀에 희망은 사람을 그러니 선발이. 희망은 나냐, 이제. 땀땀도 그러냐? 응, 그 벌써 땀을 그냥 무슨 시도.
0: 아, 상어는 눈 고속고 돌지지, 응광 탁, 탄가.
1: 그 방, 하니, 그 방에, 어머도 시부 돌지도, 어머도 제일 많이 아파도, 너무 없이 가서 그래, 예쁘시만이. 어, 사진, 어머나 사진은 뭐 장동란이야. 양은 저분 가족만.
2: 나무
3: 你们的孩子们是我们参加阿公说我最怕你退门的孩子我当我今晚过来去了不我还见到我能当我还能够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他让 원의 민체 따먹해 앙부부 파자바 카싱카싱 말레마 동자고 먹항 팀이 파는 눅닥하게 아니 묵하부 세기 철레 배낭 가무
1: 많이 힘을 팔려는 따먹하시네 타부 망고 그삼 타바 김씨 누구시는
3: 아우 이슬이 구수 에부시마 롱고 망고 팀이 파는 나이시와는 세 따먹을 파시라니 아르파는 북한이 빠스러 허리까부이시와는
1: 모두 또 김이 사위 정치 타부 아수엘 시마는 것도마 지라 지라 버럭시자 성거사 사분의 망고 보봉카 아우 바이게 신이시나이 아부 동치
3: 아건 북한이 북한의 부시야블레 허라니 하이나 나이 신컬을 파시야는 몬트리
2: 아이자 모하라
3: 양 페게라리 힌디 터 너가 하자 신이 시마는 못하라이 페게라나
2: 모하라 우곧 니 띠뇨 띠뇨 낭노
3: 예 띠디 에 시파이러
4: 우주
3: 정 시마는 못하라이 페게라나 너가 하라 산이 양롱니 마니 롱노 너가 치덕 소고이라라
4: 아
3: 아이 아니 우루 파이네 알마리나 앙 두마리 너가 치덕 레이베리 하레
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3: 사도마완도이도마도록사모치사위장사이시마파이나이흐이떡아민야티엔엔보노마상사표무코보라모하라우코오라노힌라라니오라다
1: 이타구라라노
3: 더마상어드라마능도디는설정신대바니니모히마와영나똥케바니니몽글께랑고토마사주나똥케인만코로고물라포텐성마똥케따몽르바테판연영촌지어지어지어
1: 오마오부탐호오부시만코똥크나불라탐탐히제리농모하라아마성어드라마
3: 예아마성어드라마리뚜이시오보
1: 이오버도미덕성컵라
3: 담은인다니
1: 흥야타불흥야아하냐부서피마니누구빠야봐